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해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형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 봉사, 만성 질병 방문 점검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시해 관할 구역 로인들의 가까운 곳에서의 양로, 편리한 양로, 품격 있는 양로의 현실적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거형 건강양생업태를 탐색 발전시키고 부대시설을 가일층 보완하며 간호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체험 대상을 더욱 많이 출시해 더욱 많은 외지로인 군체가 이곳에 와 비서 및 주거형 양로를 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우리시 양로봉사센터 대상은 이미 주체공사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지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하기 의료, 양로 더하기 문화 관광 등 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0: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건강 양생 상품과 의료 대상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단일 양로로부터 의료와 양로 융합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변 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간 배치 등 상황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시 추진 방식으로 전 단계 중요한 업무 처리를 서두르고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제때에 소통시키며 사회 자본의 유치에 힘을 쏟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변 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거주 환경, 식사 조건,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침상 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주적합 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 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첨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제고해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주동함으로써 주거형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문화관광 건강양생 선도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고빈도로 접목해 연변이 구역, 자원, 정책 등 면에서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일련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둘러 추진해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주의 비서, 삼림, 온천, 중의약, 민속 등 량질의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주동하고 일련의 비서 건강양생, 중의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업태 상품을 개발해 주거형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종점 관광객 원천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현지의 로인 관련 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삼림 건강양생, 민속체험형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모여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고 연변에서 즐겁게 거주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에 제따라 7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야 할 주제로 정부계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척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0: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배치해 현대 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지역 의무교육 확대와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바라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리념을 견지해 연결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 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1: 1일까지 모두 60일간 이어집니다. 여름철 운수 기간 여객 집중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과 친지 방문 등 다양한 수요를 보증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은 여러 편의 여객 열차를 临시 증편 운행합니다. 증편 열차는 장백산과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방향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 서와 장춘 방면의 동력 분산식 열차를 여러 편 증편 운행하며 장춘과 도문 북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임시 증편됩니다. 연길 참호단은 또 각 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临시 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소개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临시 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12306 앱과 공식 홈페이지 각 역의 현장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매주 일가
4: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六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외지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 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 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 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 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 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네, 월드컵 공 사용 전 왜서 충전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이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경기 전에 공기 주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전 스탠드에서 충전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경기용 공인 트리플 웨이브는 500Hz 칩을 탑재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 이동 궤적, 속도, 회전 및 방향 변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비디오 부심, 즉 VAR 시스템에 전송해 심판의 판정에 보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리볼 웨이브는 한번 완전 충전하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되며 이후 약 6시간 동안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 중 판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축구의 스마트화를 촉진했습니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스웨덴 팀과 튀니지 팀의 경기 84분경 스웨덴 선수 스완베리가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재생 시 스완베리는 확실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심은 VAR에 팀의 의견을 들은 후 골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트리블 웨이브 공 안에 있는 칩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터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이 시작된 후 앞쪽에 위치한 스웨덴 공격수 이삭이 발로 극도로 가볍게 축구공을 스쳤으며, 이때 2026년 5월 국제암 잡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점심 단련에 비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암 위험을 26%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아침에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또31% 감소합니다.
20세 이하 9,0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3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3개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조에서는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낮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운동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순응하므로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단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올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행복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마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기준이 다르고 욕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은 행운이 모여서 바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움보다는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연한 하루가 소중해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신비하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우울한 이야기를 내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웃을 일도 없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자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리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기적임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내일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산당원의 조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 만나볼 세 분 로당원은 퇴직 후에도 사회구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전공과도 사회구역 당미에 소속된 보통 당원으로서 이름을 김병호라고 부릅니다.
0: 네.
2: 저는 금년에 83세 주세로서 당령은 입당한 지 67년 되고 당령은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3: 네, 저는 건공가도 특본 방영복이라고 합니다.
0: 네.
3: 네. 저는 금년에 72세라서
0: 네.
3: 당령은 47년입니다.
0: 네. 47년 되셨군요. 네.
4: 我叫王永志.
0: 네.
4: 我是建工街道长海社区. 我今年72周岁.
0: 네.
4: 我是党龄今年是40年.
0: 네. 그래요. 세 분도 이렇게 오늘 뜻깊은 네, 또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올해는 그 김병호 선생님께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네.

0: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당 선서를 하던 장소와 그 시간이 지금도 혹시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저는 1966년 4월 5일.
0: 네.
1: 지금 안도현 장흥.
0: 네.
1: 장흥진 서북대대 여사위 앞에서 입당 선서를 하였습니다.
0: 네.
1: 이것은 저희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입당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네, 남아 계신다는 거죠.
1: 네, 영원히 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1960년대 당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입당 대상자로 인정했는지 또 입당 심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1: 1960년대 저는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실제 저는 1959년도 공청단에 이탈하면서 부터
0: 네.
1: 당에 대한 인식을 하일층 더 깊게 느꼈습니다.
0: 네.
1: 그래야 60년대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저는 보통 학생으로서
0: 네.
1: 당시 중앙으로부터 예봉학습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봉학습 적극 분자로도 인성되었고
0: 네.
1: 당시 저는 지금 백리성에 있는 복무다리에서 영어본으로 임숙을 일도 했고
0: 네.
1: 그리고 신화서점에서 복무원으로 일했으며
0: 네.
1: 또 학교에서는 당시 우리 학교에는 그 숙사에 8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0: 네.
1: 그 위생실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 바깥에 있는 위생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0: 네.
1: 그 청소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0: 네.
1: 토요일과 일요일이 된다면 또 식당에 가서 임무노동까지 하며 그래서 저는 60년대 학교에서 예봉학습 적극 문서라는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0: 네.
1: 저는, 네.
0: 그래요. 또 열심히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입당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시절 당원들의 어떤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는지 또 입당을 준비하시던 당시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2: 76년도에
0: 네.
2: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0: 아, 네.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병대에서 몇 달을 훈련받는데 이거 언어 대화가 안 되니까
0: 네.
2: 항상 무슨 좀 잘한다 이런 편을 했는데도 그냥 이제 뒷소리 듣고 나를 강제 지방을 보낸다 뭐 이런 정도였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속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혼자 저녁에 강변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통을 치고.
0: 네.
2: 네. 초심은 아닌 그런데
0: 네.
2: 이게 대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보여 못 준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설명 못 해서.
0: 네. 소통이 그래서, 안 되죠. 네,
2: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네. 해놨어요. 그래서 징병 모집을 데려온 사람이
0: 네.
2: 그 로뱅인데 그분이 나를 다독여주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저 지방에 돌려 아이 보내니까 끈심말라. 그리고 선물로
0: 네.
2: 목체 꺼지주고 그라 긁어서 하늘을 긁었는데 그때는 그거 잘 알아도 못 봤습니다.
0: 아,
2: 네.
0: 네.
2: 그래서 약간 그래 좀 누적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로뱅에 내려와서 이게 아야 되겠다. 이게 대화부터 먼저 첫째 해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한화자전은 그 신화자전은 다 읽어봤습니다.
0: 네.
2: 심지어는 그 한 3분의 1은 써본 거죠.
0: 네.
2: 그래서 한화 대화가 조금 되고, 아, 이 말뜻이 무슨 뜻이나. 근데 좀 언어가 통하니까 군인 생활도 다 신병들 같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0: 네. 네.
2: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방에 그 마당 다 청소를 하지, 공동 화장실 있는 것도 그건 겨울에 그거 청소도 하고,
0: 네.
2: 꽃게를 깨고, 막 정말 남들 아야니는 그냥 타다. 그래서 2년 지나 3년 철 된 해 78년도에 입당 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입당 신서

0: 근데 저기 비중이가 예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 선생님 첫 핀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 못했던 곳에서 돌아가지고 화곡봉 올라왔을 때입니다. 네. 네. 그 화곡봉 시대에서 첫 예비를 가지게 내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은 선배들은 다 뭐 2개월, 3개월 뭐 다 입당했는데 네. 저부터 1년 그 예비 기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79년도 4월 9일날 정식 입당 비중되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왕영지 여사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당 조직에 입당 신청서를 바쳤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네, 신청서를 쓰셨는지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我是1982年写的入党申请书，
1: 네，
2: 完了84年入的党。
1: 哦，네。
2: 我是下乡的时候吧，
1: 네，
2: 那下乡还惦着农村里头惦着我的小队呢，喊着啥呢？那喊那别个二十个嘛。
1: 哦。
2: 搁大门那搁惦着入团还惦着，
1: 네，
2: 那么下乡还惦着一直几个马的还是那么呀？怎么一直三个还是个嘛？搁惦着。哦都不干哈过，搁大门那呀，带几米给我饲养员都哈过。
1: 哦，
2: 搁大门农村阿爸阿妈呀，这个妈咋能打过？
1: 对。
2: 搁大门呀，接的嘛他团书记呀呀，王哥呀呀，你申请宿舍了，你一直可以咋的哈那个呢？入团还有的急。
1: 对。
2: 搁大门一人呢，接的嘛的还是一人的成分论哈监督，一人的70年代60年代。
1: 对。
2: 我的疾病呢呀，成分呢就偏中冷疾嘛。
1: 哦。
2: 皮下中的癌骨。
1: 对。
2: 各类是的呀，那的呀，那香港人呀，各类的，我还是向老党员、老共青团学习，差了你了，各类的信仰一岁的。
1: 对。
2: 各大门呀，团书记那个谈心还过是的，那社改是过嘛？各大门、省大门，那都一直咋了还过？各大门共青那英雄事迹了、学习了，各大门呀，一个那打了别外的该是过嘛？
1: 啊。
2: 那呢，刚参加工作的时候呢呀，屋里的老党员、各大门老医生的、号上的呀，
1: 嗯，
2: 他实际行动了，一直去哈几亩。知道没？为人民服务，救死扶伤，是我们一个医护工作者的宗旨节目。
1: 哦。
2: 搁大门那都让老党员们一直去喊那个那个，积极工作，无私奉献呐，没事膝盖呐，挨包过，患者呢，按接不入，按接搁这底下那闹节目。
1: 对。
2: 搁大门搁点那晒个节目，搁大门哎呦，那都咋了咋？搁大门那都老党员的别话说的，搁的去咋了哈过？搁大门呀，后院的呀。细菌不干过，阿的肚里拿苦，给他们二姐该说呀，搁那都，阿的这个做榜样哈，不给他们向老党员学习怎么也是，搁那是的那都工厂节日，还是个嘛。
1: 对。
2: 手术有什么啊？哪能个有什么膝盖呢？按揭不落么？按揭哪个过？
1: 哦。
2: 搁他们屋里哪个那几笔二股，给是哪个一节么？
1: 对。
2: 阿杜里那叠的钢板板儿，卡起阿杜里叠的板板儿是骨，纸板是电路。阿喊那哪能个呀？阿搞嘛那电呢？别搞铺设呀，咋个误计么？搁他们患者接待的细节么？才是的。搁电呢屋里阿德里呢，到西的癌症那是的。
1: 哦。
2: 把你纸板是电的保姆几笔，我不敢计么？搁他们呀。好、哦，阿姐那我说，哎呦，过来，我姐该说哪个？这几每个组小那一点，这几每个组过。几根哥啥子？你现在延边医院的号啥子嘛？
1: 哦。
2: 搁大门，接待嘛还是呀？那能呀？一代歌姬，开始一直去，入党喊大门都。
1: 对。
2: 坚持党员的优良传统作用。
1: 对。
2: 搁大门呢，推出喊大门一社区大呀，关系卡吉瓦斯的。我是那个退休支部的组织委员，哎，记不？搁在我去支部到，一金老师呢，宣传委员那个组织委员，哎，记不？搁他们那呀，支持社区领导干部，工厂呢接待了哈顾，我们是一里什么武力，打积极害主顾。我想了，虽然年龄大了，我们做一个老党员，应该发扬党的优良传统作用，给年轻人做个榜样，我们也发扬我们的余热。我是这样想的。
1: 네。그래요.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또 공작을 하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2: 네,
1: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 지금
1: 네.
3: 혁명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 네.
3: 처음 시작할 때는 연기련 혁명위원회 정치부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후에는 연기련 생산지휘부 그때는 이다삼판이라고 했습니다.
1: 네.
3: 예, 이 공작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가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었고,
1: 네.
3: 그리고 그 후로.

0: 가정의 이런 실제 정황에 따라서 도문시 혁명위원회로
1: 네.
0: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당시 도문시 혁명위원회 전근돼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은 그때 문화혁명으로 해가지고 그 억울한 이런 당원 간부들이 그 전배 공작을 실어였습니다.
1: 네.
0: 그 일이 끝이 난 다음에 그 저희 가속이가 석현에 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석현 판사처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그 김과 도문시 검찰원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 검찰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내 손을 통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은 분이가 모두 72명이 되었습니다.
1: 오, 네.
0: 네. 그 후, 조직이 안별로 하여,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 법제관공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1: 네. 네.
0: 이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조직의 수에 따라가지고 도문시 당학교에 가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당원의 본분을 다해오셨는데요. 어떤 자리에서든 변함없이 지켜온 신념과 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0: 저희 사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청년들을 농촌으로 내보내는 이 하향지 전용 공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때 놓고 말한다기로는 사실 제 한마디 말이가 지 청년들이 농촌에 나갈 수 있거나 혹은 또 성실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정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구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농촌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시내에 남을 수 있을까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당시에 저는 당원으로서 또 나라에서 제정한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그 어떤 개인이 돌봄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은 밤중에까지 저희 집을 찾아오고 저 부상급 이상 그러니까 현급 간부들도 적지 않게 집을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다 거절해버리고 원칙대로 나갈 수 있는 지지청에는 꼭 내보내고 또 특수한 정황이 있는 지지청에는 신에 남게 하게 했습니다.
1: 네.
0: 이가 저를 놓고 나기던 저희 인생에서 특히 사업하면서 제일 고음을 많이 받은 이런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동시 당학교에서 사업하면서 당학교 성인교육을 책임졌는데 그게 반수임 공작을 하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성인반에는 현급 간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시에 그 10급 간부가 있었고
1: 네.
0: 또 지금은 없는데 그때 동시에 철도 분국이 있었는데
1: 네.
0: 철도 분국에 국장급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1: 네.
0: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은 저를 많이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그때 정황에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신 정황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 한계를 더 넘어서 그 어떤 개인을 위한 이런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1: 네.
0: 사실 그때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공산당원으로서 반드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는 이 신념만을 확고히 수립하고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항상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내가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당과 인민을 위한 이 사업에서 어떤 입장을 지켜야 된다는 이 신념만은 영원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에도 이 입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선생님만의 신념과 그 원칙을 여태껏 쭉 지켜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제대하신 후 어떤 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당원으로서 헌신 정신은 새로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가 제대해서 농촌 생활에서 원래 농촌에서 입대했으니까 제 농촌으로 돌아왔는데 1년 반을 사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대퇴전이라는 그 제전이라는 그 운동이 농촌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그 밭에라 이런 막 쳐놓고 이불사를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래매 그 일을 했던 시절입니다. 예, 그때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청년 돌격 때라는 이름도 알고 또 당원입니다니까 또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농사질 그래 하면서래 후에 저 공사 그게 채집장 소형 기업에 들어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좀한 1년 넘어 하다가 2회 사월로 저 제가 상해했습니다. 많이 상해한데 그 당시에 손해라는 게 저도 그때 장가 간 해인데 첫애가 그때 야도부터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산모가 그런 너무 진황에 논란에 그런 걸 해서 후유증이 와서 애도 첫애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하고 한 반년 거의 놀다가 휴식하다가 다른 일자리 소개를 해도 다른 데서는 아예 받아줬습니다. 그 상한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근데 결국에는 할수 없어 제자리 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수갈도 서고, 예, 그 다음에 저, 길목도 지킨 것도 해보고, 그래 얼마 됐는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공장장하고 그 회계 두 사람 간부들이 최고 그세 사람인데, 그다음 아래 사람들은 일꾼들은 좀 젊은 사람들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어린 사람이지 또 당모이지 모든 일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서 저를 저그 현장 관리 현장에 두 개인데 한개 현장을 저희 관리하게 됐습니다. 예, 한개 팀을. 그래갖고 그거 좀 해서 좀뭐 표에 좋아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다음 저를 저 우리 그 책상에가 난포를 많이 쓰거든. 이게 그 폭파약 창고 보관진도 하고. 예, 그래고서에 연결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집에 아이를 시내에서 공부시켜서 좀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영역시켜서 그래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와서 이 장백향 맥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시월 들어갔다가 하도 전좀일 욕심 있고 등친자도 일에는 누구에 지지 않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임시월은 그날 정시공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기계 조작 운전 이거 가르쳐준 거 그것도 빨리 익숙하게 했고 그 외에는 또 기계 수리공로 또 추천해서 그거 하도 그래서 한 1년 반 되니까 저를 한개반 팀을 또 조금 책임지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한 2년 더 했는가 그렇게 된 다음에 어쨌든 좀 호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뭔가 우리 생산고가 24시간 끊어 운전하는 게인데 그전에 총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1: 그래요. 군인의 정신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이고, 또 기술자의 장인 정신은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당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떻게 이어졌으며, 실제 일터에서는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2: 이게 무슨 말하게 되면 또 자랑 같은 어제 일년씩 많이 했습니다. 예, 새로운 건다 배우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눈도 지금 반짝으는 시력이 짝짝인데 때아는 그 배우느라고 그래 하다가 너무 일하는 게 어떤 때는 세 사람 할 일도 두 사람 할때 했단 말인데 그냥 일손 모자라도 그나마 혼자 그나 앞장서서 뭐 달대 같은데 올라서서도 기둥 안고 용접 막 하는 게 근데 이 그로스 매간에 써야 되는데 한 손은 기둥 잡고 그랬거나 그냥 굴어서 쓰니하로 딱 한 개인데 결국 허벅근 한 툴 하나 다 태웠는데 안개는 눈알이 한 대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눈알이 생긴 것만 그날 죽게 알았지만.

0: 원밤 자주 못한. 저는 이래는 몸 아이씨 정말 없거든. 앞장 항상 앞장이죠.
1: 네.
0: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을 때 그 군대를 갔다고 입당했을까 모든 거는 앞장서고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간호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당원이기 때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2: 병원에 상발할 때는
1: 네.
2: 제대로야 나 정말 힘이 있었어.
1: 네.
2: 나는 무슨 수 骄傲만 알지만
1: 네.
2: 나는 전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 이런 건 없어. 환자 왔으면 그저야 나를 찾아오면 나 다 就是 满腔热情的呀
1: 네.
2: 为他们服务
1: 네.
2: 그다음에 나는 무슨 요구 한거는 나 힘이 있을 때는 다 제대로 쓰고
1: 네.
2: 그래 우리 나 토다 병원에 있을 때는야 한두 사람이 전 사람이 환자야 나는야 服务 태도 재밌다고 어디 가서 다 나를 인사를 하고
1: 네.
2: 그 다음에야 나는야 원래 고시야에 있단 말이야 신지출시 있고
1: 아.
2: 그 다음에 병원에야 이제는 수시할 때 잼도 있고 수시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신장병 신지출시 있었어요
1: 네.
2: 그 다음에 수시 못하고 나 더 냈고 我做一个 共产党员嘛
1: 네.
2: 그래 더 내내 수고 내 더 내고
1: 네.
2: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수술할 때는야 불시로 血清 없단 말이에요.
1: 아, 네.
2: 밤이 10시. 그 다음에 환자, 구판 환자지 뭐.
1: 네.
2: 그러면 수술, 화验室 왔을 때, 이거, A型 血清 없어, 어찌겠습니다. 이렇게, 어찌게, 이거 해수, 술때 다 해주지.
1: 네.
2: 우리는 제대로 수술室, 那, 5년 했어.
1: 아.
2: 그 다음에 妇产科 주차室도 하고.
1: 네.
2: 그도 밤이 야, 무슨 언제 야, 수술하자고 환자 왔을 때야, 那, 정말 제 시간은 무슨 부르면 돼. 그다 비우는 나가지 뭐.
1: 네.
2: 就是一切都以患者为中心为主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야 退休以后也是我是因为身体不行
1: 네.
2: 大手术를 했어요.
1: 네.
2: 그 다음에 病退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기도 왔어도 社区야
1: 那患者把面啊，床上面、汗上面哪天转了瓦斯的啊，往后是打那罗，后上不得进嘛，床上面、汗上打一直看，给他们往后是二级什么的那啊，怕是一点的卡就瓦斯的，那就是什么多一点是的，给他们来拿拿住进嘛。哦，疫情期间啊，现在嘛是的，病患的没哪个去。可着。给他们屋里小区啊。
2: 男家二十九岁十八岁，把命啊，是可以带自己。
1: 嗯。
2: 哦嘛，那的这那话子么？我自己是都那样一，社区，搁点那个体医院，我都差不多的压压个点睡觉么？
1: 嗯。
2: 点的点是的，没那种大嘛的。
1: 哦。
2: 那的这那话是的，那那样屋里哪个那先天性心脏病心的阿拉说？
1: 嗯。
2: 那孙子个卡去过，搁他们那的这那话是我自己能个。
1: 那都先可以打麻的，嗯，有的哪能给你们三十八度、三十九度怎么个啊患者？那到屋里甚至先开始的啊，一个二级的，个人都我共产党员，嗯，二不少，那至少那足够你那点个大干了过，嗯，一来是的，我就阿说那点个给脑壳上的个他们个上面个说那懂得爱把过， 嗯，
2: 我做一个共产党员，怎么也是为人民服务嘛，能出多大力出多大力，那一直开始的，个人是的，个他们那退休喊他们还是坚持一个党员的党性，还是坚持为人民服务，这是我的本质，我的宗旨，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김병호 선생님은 퇴직 후에 네, 사회구역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근년의 로당원으로서 건강과도 장애사회구역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3: 제 사회구역을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로당원들이 있는 제가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구역을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지식 문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1: 네.
3: 주동적으로 우리 그 당원들이 학습 당원들의 학습에 학습 이것을 근시하는 건 책임지고 있습니다.
1: 네.
3: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역에는 또 그 론현협회가 있습니다. 그 론현협회 그게 그 이 법률 학습하고

0: 또 당원들 학습 그리고 또 건강에 관한 지식을 그들한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물론 우리 장애 사회구역에 속하지 않지만 영길시에 광명 애심 공익협회라는 이런 사회군등조직이 있는데
1: 네.
0: 이 조직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건강지식에 관한 이 강사를 우리 그 많은 이런 시민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1: 네, 그래요. 사회구역 당류에서는 로 당원들에게 어떤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0: 아, 저를 놓고 말하는 로 당원으로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원이란 이 고상한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1: 네.
0: 항상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입장,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사회구역 당 조직에서는 많은 이런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당원들을 그 한 달에 한 번씩 학습을 조직하고 이 생각으로 항상 우리에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군인 시절부터 다져온 이 체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사회구역의 탁구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인들의 체육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지금 장해 사회구역에서
1: 네.
2: 탁구 로인 협회급을 지금 책임 좀 하는데요. 이제 책임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탁구와 채본 지 3년 철인데,
1: 네.
2: 그 와 보니까 작년까지도 노인들이 와서 활동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1: 네.
2: 그 제 나이 많은 분은 금년이 89세. 이렇게 작년에 그분은 나는 어전 피를 박았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그래도 오전에도 와서 구경 한참 하고 앉아 계시다가 마음이 낙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또 믿어주고
1: 네.
2: 그 말에도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제출하고 그럼 거기 따라서 노인들에게 편하게 무슨 활동도 조직하고
1: 네.
2: 혹시 그런 명절이면 또 뭐 음식 대접도 하고
1: 네.
2: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노인들에게 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분은 이 하체가 좀 체력이 모자란다.
1: 네.
2: 누구 아이다 했는데 자기 손으로 움직이다 번져진단 말이에요. 다리 빼어 끊어나고요. 뭐
1: 네.
2: 이런 게 지금 영 근심이 납니다.
1: 네.
2: 한 분은 그래서 지금 79세 그 할머니 지금 자기 손으로는 아이나 게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 오늘 암 하나야 콩밭이 나파서리 피 눕지 뭐. 그 다음 날 뒤로 와서 이래 쳐야 왕하우서 나 어지게서 나 그저 죽겠다고. 부서지. 그 다음 내가 말을 했어. 나는 어지게서 오티나르야 방주를 해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수진대다 전화 치고.
1: 네.
3: 어지게서 우리 대로 지그 환자 이런 거 하나 있었구만.
1: 네.
3: 어티 帮助 解决还做不少那一点钱， 可是一阵子志愿者监督志愿司机，可他们书记给他联系还是的，我是一个患者起了干部，一个起了干部，跟上了还组，可他们患者医疗监督，几个拿了八十的，引下来还监督，好，可对往好说来说，那啥了大哥，一点是的，可得多呀，那么呀。 우리 作为一个 당员吧， 应该和群众达成一片。那现在一点就我们就是全为民服务嘛。对。个人是那能呀，社区是草山也好，汉山里面，搁这社区领导一点什么，没事工作，那个需要好点的，那大帮助孩子，我有多大力是多大的力量，一点是的。个人都，那是这样的呀。我想了，我还是要坚持，我活一天，我就坚持党的。 宗旨 全全为民服务，那一天先开始。对。现在就一个想法哈，这个努力的社区长海社区啊，老会长上线那时的，可能是的呀，这个呢呀，操作阿们呀，哪个嘛的还是的，哪个嘛那是咋个嘛啦，怎么呀？你猜个就是的，我的奥体还是的呀，组织还是的，我们也老年呀搞活动还是，一阵子咋来怎么？可大们呀，以长隆社区呢。 办公室哦，是是，
1: 嗯，
3: 我的活动的场地，他们当办公室嘛，个人是这个老人吧，没有活动的场地，
1: 嗯，
3: 个人是的一个。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으름하다는 또 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 때 아이가 먹기 좋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마르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노그름하게 쓴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박태성 내각 총리를 접게 됐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조지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나미비아 대통령과 조선 내각 총리를 각기 접게 됐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7월 11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1일 오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의식을 거행해 우리나라에 대한 나미비아 공화국 네툼보 난 뒤 엔다이토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관행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는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의 남편과 국제관계 무역부 장관, 중국 주재 나미비아 대사 등이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办公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나미비아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색을 관람했습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습근평 주석은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상무관계를 신시대 중국과 나미비아 운명공동체로 격상한다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나미비아는 두터운 전통 친선과 공동의 발전 추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교일에 양국은 시종일관 평등하게 대하고 상호 지지했으며 친선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인민을 위해 힘써 복지를 발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복리 위협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고 나미비아는 2030년 전망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친선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전도가 유명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나미비아와 함께 발전 리념 교류와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손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신시대 중국과 나미비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리념 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상방은 고위층 왕래를 밀접히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상무관계 중내 전국성 전략성 문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이나 중대 관심사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상호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발전을 지지하는 급시우입니다. 나미비아가 무관세와 중국에 수출하는 녹색 통로 승격 그리고 기타 우대 정책을 활발하게 활용해 나미비아 양질의 제품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중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합니다. 중국은 나미비아와 함께 기초시설 건설, 동력자원, 광산, 농업, 교육, 청년,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호혜상생을 부단히 세 단계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단결 협력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과 나미비아는 모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원으로서 광

0: 광범위한 공동대입과 서로 비슷한 가치 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며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나미비아를 막락한 아프리카 국가가 계속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남방의 성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아프리카를 도와 풍부한 광산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 우세를 실속 있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프리카 현대화 행정을 다그치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계속해 광업 협력을 강화하고 세 가지 원칙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호혜상생입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있고 중국은 선진 기술과 초대 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쌍방은 상호 보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리잉 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진선 협상입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는 것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독특한 우세와 중요한 보장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진선의 큰 국면에 착안해 소통과 협상으로 협력의 존재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개척 진취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시장화 상업화의 원칙에 따라 협력 사도를 혁신하고 중국 아프리카 광업 협력에 끊임없는 질적 성격을 추진할 것입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나미비아와 중국의 진선은 역사가 유구하고 양국 관계는 장시기 고수준 발전을 유지해 왔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습근평 주석의 현명한 영도 아래 경제사회 발전에서 세인이 탄복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미비아는 대중국 관계를 높이 중시하고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킬 것입니다. 나미비아는 중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참조하며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다지며 협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더큰 발전을 이룩하길 바랍니다. 나미비아 인민기구당은 중국 공산당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 협력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나미비아는 중국과의 무역 왕래를 확대하길 바라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나미비아에서 투자하고 창업하길 바랍니다. 쌍방이 공업, 광업, 쌍방은 신시대 중국 나미비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나미비아 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근평 주석과 팽대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엔다이토와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10일 오후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지난달 조선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중조 전통친선을 공고히 하고 시대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데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했습니다. 세대적 진선, 운명 공동체, 상부 상조는 종조 관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종조 친선 협력 호조 조약은 양국 인민이 피로 맺은 전투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정치, 법률적 기반입니다. 나와 김정은 총비서는 조약 체결 65주년을 공동으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원로 지도자들의 초심과 뜻을 계승하고 양국 인민이 전통적 친선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중조 관계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조 2국은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자신감을 높여 2국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박태성 총리는 먼저 습근평 총서기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친절한 문안을 전달하고 나서 상호 협력하며 사회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및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왔습니다. 2국이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조중 친선이 국제 풍운 변화 속에서 시련을 이겨내며 높은 전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구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중 관계를 가장 강력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2당 2국 최고 지도자가 이룬

0: 중요한 합의를 확고히 대응하고 대만동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리익 수호를 확고히 지지하며 조동 단결과 진선,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왕이가 상수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7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조제했습니다. 회의는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구조 사업을 한층 더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각 지역과 부문이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요구 그리고 당조항의 결정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시종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구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문제 지향을 고수하고 경험을 살려 홍수를 잘 방지해야 합니다.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 구조라는 힘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안전 방어선을 확고히 지키고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며 취약한 제방 구간과 경계 수위를 초과한 하천 구간 등에 대한 순찰과 방어를 강화하고 위험한 저수지와 중소 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큰 하천과 호수의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측 예보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적시에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 부담에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부담 지역 주요 지점, 취약계층을 면밀히 조시하고 위험 발생 시 과감하게 인원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협력을 강화해 합력을 형성하며 국가 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는 총괄조정과 지휘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인력, 장비, 물자를 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와 생활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디지털 중국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통신망과 컴퓨팅 타워망의 구축을 가속화해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신형의 안전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통제 능력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독관리 모델을 최적화해 각 지역이 현지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발전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자연자원 보호 리용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주체기능구의 전략시행을 강화하고 국토공간발전구도를 최적화하며 도시권과 도시군을 기반으로 고품질 발전의 동력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공간의 안전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방지와 재해 경감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전민건강계획 2026-2030년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민건강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늘리고 건강보급 방식을 최적화하며 건강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전 생애주기 건강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10일 북경에서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조신루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승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 동발전에 조력할 것입니다. 나미비아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국가 의원 연구시민회의 대표를 파견한 것을 환영합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나미비아와 중국 진선은 요구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미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존수하고 중국 축과 경제무역, 기반시설, 농업, 광산업 등 제 분야에서 강유력한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입법기구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인민의 진선의 정을 지속적으로 중강시킬 것입니다. 초룽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10일 오후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용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조선 박태성 내각 총리를 접견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종조관계의 최대 우세이며 근본 보장

0: 말했습니다.
1: 지난해 이후 습금총 총소기와
2: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바나마 운하 통행 선박의 흘수 깊이 하향, 이와 같이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 국제기구 및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세계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후 변수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주왕 에어컨으로 불리웁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 지역의 날씨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한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글로벌 시대에는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 국경 간 투자 및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인 날씨를 직접 격제하는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 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 지역이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됩니다. 고온, 가뭄 또는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중상품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간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0: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브리엘 갈리폴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현상은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온과 가뭄은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인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도 경제 성장, 통화 팽창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에너지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 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뇨를 리해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을 리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인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장기적인 과제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영향 주고 있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0: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혈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둔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극 마을을 통해 보는 복권과 냉하 협력의 30년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를 거울로 경종을 계속 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특별 결혈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소광초는 자의 발전, 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깊이 있게 답하면서 중대한 혁신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이를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했습니다. 24 당대회 정신의 인솔하에 우리는 새 노정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뒤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것인지 먼저 총서기의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5: 그것을 더 많이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그것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야만이 최종 지행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중국 철학사에서 양명심학은 지행합의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왕양명은 귀주 용장에서 도를 깨닫고 마음이 곧 니치 심위의 무물 지행합의를 깨닫고 본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력을 갖춘 자세로 삶을 대했습니다.
5: 기원 1517년 왕양명이 남감, 정장 등지의 손무직을 맡고 남감 지역 토비 숙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감 4대 비족 중 하나인 첨사부는 수하에 졸개를 많이 두었기에 병력이 강했고 장식이 복권성 장주 상호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조정에서 여러 차례 군대를 출동해 포위했지만 첨사부가 워낙 천성이 교활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6: 왕양명은 감주에 온 후 훈련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군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거리를 달려 각처에 숨은 토비들을 돌연 진공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점사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급히 상무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때 왕양명은 이미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기에 세 갈래로 상무산을 포위했고 한 차례 격전 끝에 점사부를 일거에 소멸했습니다.
5: 이 대사들 거치면서 왕양명은 일약 유명해졌고 조정에서는 크게 떠들썩했으며 성질을 내려 그를 표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표했지만 왕양명은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없었고 심지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학생 양사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산속의 비적을 격파하기는 쉬워도 심중의 적을 격파하기는 어렵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외부와 접촉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승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자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중의 정서적인 자, 리기적인 자, 심지어 방종하는 자아를 전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0: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이는 양명심학의 가장 핵심 문제인 양심을 심어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들 내심의 양심을 일깨워야 할까요? 다시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명 선생이 평생 가장 즐기던 일이 바로 학문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또한 양명 선생의 특기입니다. 때문에 비적을 소탕한 후 그는 서원을 세우고 교화를 추진했습니다. 양명은 감주 성내 명계서원을 다시 세웠고 또 양명서원을 세웠습니다. 양명심학은 모든 사람의 심중에는 다 양심이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일깨우는가에 달렸고 이것이야말로 심중의 적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주왕당학교 중청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늘 마음의 적을 타파해야 한다며 청년 간부들을 타이리던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내심에 망상이 없는 것으로 외부의 망동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여파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실천은 끝이 없고 이론 혁신도 끝이 없습니다. 신시대 새로운 조건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를 고정불변의 교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진실과 실무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에는 끝이 없고 이론 혁신에도 끝이 없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 나아가는 것은 당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장엄한 역사적 책임이고 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며 전망성이 있는 생각, 전반적인 계획, 당과 국가 재반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 고학적인 사상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의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혼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영극마을을 통해 보는 복건과 냉하협력의 30년 변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고의 메마른 토굴 앞에서 결혼식이 곧 열리게 됩니다. 신랑 만창은 결혼식을 앞두고 맑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신부가 결혼할 때 시원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물을 축의금으로 바쳤습니다. 네, 이는 7월 1일 정식 개장한 민영 연극마을 네 편의 야외 대극 중 하나인 황토 토굴집의 한 장면입니다. 30여분간의 공연에서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와 독특한 사투리로 물부족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결혼식을 연출했고 현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영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관광 프로젝트로서 연극마을은 복근과 영화 협력 30년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해고의 생존, 조장의 이민, 복건과 냉하의 협력, 신시대 발전 등 네 역사 단계를 서사적 주제로 삼아 실내 주극 4편, 실외 대극 4편, 중형극 8편, 소형 상호작용 공연 20편을 포함한 도합 36편의 극목을 정성껏 준비하여 공연에 했습니다. 그 극심한 물부족 문제에 빠진 수구촌 이야기부터 산을 떠난 이민자들이 토굴집에 사는 어려운 개간 과정까지 복권상의 냉하지원 간부와 이민자들의 깊은 대화부터 균초와 와인용 포도가 고비 사막에서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내 복권과 냉하 두 지역이 손을 맞잡고 싸워온 30년의 역사는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생생한 장면으로 연출되었습니다. 흙벽돌, 낡은 물품들, 그리고 토굴집 마당은 원래 모습 그대로 축조되었고 관광객들은 마을과 골목에서 언제든 시대 의상을 입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어 몰입형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해고는 냉하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격지 이주를 통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차례로 산을 떠났습니다. 배우 송수검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는 우리가 살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고향이 서해고인 58세의 농민 송수검은 이미 은천시 영령현 민영진이 고비사막에 깊이 뿌리내린 지 오래입니다.
4: 전국 여러 민족인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동에서 군발 진창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3: 민영진은 복권성과 냉하의 약칭을 따서 명명된 진입니다. 30년 동안 복권과 냉하 협력의 추진으로 이곳은 건조한 모래장으로부터 황금의 모래장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전 마을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이를 위해 창작팀은 서해고와 민영진에 깊이 들어가 생생한 이야기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오랜 물품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작가들이 창작할 때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합니다. 요정은 이런 이야기를 접촉하는 관광객들, 특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층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모든 것을 선의로 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몽골 오해시의 청년 왕가규와 조가락은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 하루 동안 마을 주민이 되어보았습니다. 왕가기는 세트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현장에 있는 듯한 진실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요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층에서 일하게 되는 조가락은 이민자들이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농촌 건설에 참여해 향촌진흥을 돕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북경의 관광객 장완성은 연극을 보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 이곳의 물 한 방울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0: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영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을 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람도 흥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영국 마을은 민영협력 30년의 문화 선물일 뿐만 아니라 향촌 진흥을 위한 민생 사업이기도 합니다. 각 공연장에는 송승금과 같은 현지 배우 100여 명이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변세의 장터에는 냉피, 구운 감자, 메밀 반죽 등 이색적인 음식 향기가 가득하고, 무형문화유산 공방에는 벽돌 조각, 진흙인형, 자수 작품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관객들은 직접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자의 추산에 따르면 영국 마을 운영 후 주변 2,500명의 주민들이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령현의 공도 현장은 현지 이주민들은 이야기의 직접적인 경험자로부터 무대의 연출자, 산업의 수혜자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관광 트래픽이 일자리와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업종의 성격을 촉진하여 민영진의 활기와 행복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땅은 문화로 하여 더욱 매력 있는 삼토로 변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전에 7월 7일 심야, 노고교 강변의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중화 아들, 딸들은 혹독한 고생과 피어린 항쟁을 통해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항일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지울 수 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내 아픔은 눈앞에 선하고 경종은 귓가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집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평화 헌법을 저버리고 신형 군국주의를 형성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위험한 망동은 전후 국제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연내 안보 3문건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에 제출할 제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이 매우 급진적인 이 초안에는 방위비 대폭 증가, 무기 수출 제한 전면 철폐, 그리고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일본 우익 세력이 전후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재군사화를 추진하려는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정의로운 재판에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 범죄는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결론에 직면하여 일본 우익 세력은 전혀 회개할 뜻이 없고, 오히려 단계별로 배치하고 탐색하면서 국제 법률과 인류 정의의 한계를 제멋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군국주의의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수차례 참배한 것부터 해외 묘지를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일본군에게 헌화하기까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위안부 기념상 설치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피눈물의 고발을 봉인하는 것으로부터 교과서에서 이른바 남경 사건으로

남경 대학살을 의도적으로 교체하고 노고교 사변을 총격을 받은 후 자유반경을 했다는 것으로 뜯어고치기까지 등등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 행위는 본질적으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사악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확장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수상이 취임한 후 공공연히 대만의 일이 있으면 일본의 일이 있는 것이라고 떠벌였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외부 위협을 조작하여 국내에서 안전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며 전후 체제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 헌법을 비워가면서 이른바의 전쟁 체제를 위해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탈을 시도하면서 평화 체제를 철저히 타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친 듯이 수혈하면서 방위 예산을 14년 연속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는 9조 엔을 돌파했고 아울러 방위 장비 공장의 국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쟁 경제를 진작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면서 항공자위대를 이른바 우주패권을 노리는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12식 해안함 미사일 발사장치 등 장비들을 최동단섬인 남조도에 배치했으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비워 실질적으로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파벌을 묶으며 진영 대립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다카이치 사나이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원들은 이른바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통해 진영 장벽을 구축하고 주변 국가들을 지정학적 대립의 전차로 묶으려고 여기저기에서 유시하고 있습니다.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공개적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자위관을 파견함으로써 여규의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필리핀 등과 집중적으로 결탁하여 국외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규의 세력이 다른 나라를 억제하는 앞잡이 역할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네,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정의로운 사관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외부 위협을 조작하고 대립 감정을 선동하기까지 국내의 전면적인 군비 확장과 체제의 족쇄를 돌파하고 대외적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진영 대립을 조장하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은 일본 우익 세력이 추진하는 것이 결코 단일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단계적인 군사 전략 전환임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이 뒤에는 군국주의가 되살아난 유령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 인민은 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당시 일으킨 야만적인 침략은 아시아 각국 인민들에게 깊은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 일본 스스로 패전의 쓴맛을 삼키게 했습니다. 교훈은 멀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 우익 세력이 고집을 부리고 역사의 공개를 무시하며 평화의 대세를 저버리고 무력을 남용하는 사악한 길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다시 역사의 심판과 정의에 의해 짓눌려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오늘날 노고교 위의 돌사자는 아직도 봉화를 기억하고 있고 완평성백의 총알 자국은 세월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평화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결심은 바위처럼 견고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그 어떤 세력의 시도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한번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세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군국주의의 옛 꿈을 되새기거나 전후 평화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위험한 행위는 반드시 공리와 정의의 철옹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 버린 데 놓고는 그냥 나오고 영양제 먹어놓고는 아차 하면서 또 먹고 네 나이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요 왜 이렇게 갈수록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이 야속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일상을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inking Out Loud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은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은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네, 문자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참여 문자,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찔하질 않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너무 무더운 탓에 네, 이제 또 외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뭔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네,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 상상도 하기 싫어서 오히려 주말에 네, 이렇게 집에서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도 네, 나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휴식하고 또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또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주말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또 계속하여 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계획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내고 내일에 여행 떠납니다. 못온 날씨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기분이 마냥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여행도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 계획은 삼계탕 먹기예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여름철 또 입맛이 또 떨어지는 분들, 네, 뭔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들 드셔주시고 뭔가 또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계절입니다. 네, 그래요.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맛있는 음식, 네, 잘 드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엄마랑 찜질방에 가기로 했답니다. 이열치열. 땀을 쭉 빼고 나면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찜질방에서 또 땀을 흠뻑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또 맛있는 음식까지 드시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그래요. 시원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문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다가온 주말 네,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이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

0: 사람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둘째, 둘째.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다니다.
2: 그렇죠. 아.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1: 큐.

0: 박수!
1: 잘하셨어요.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염자들이에요, 이게.
1: 네. 이쪽은 제가 갖고는 꽃들입니다.
0: 야.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담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0: 그렇지.
1: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0: 아,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예,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3: 차차차! 차차차!
2: 감사합니다.
0: 잘했다. 아,

0: 아니, 끝났어요?
1: 네.
0: 이 뒤에 뭐가 없어요?
1: 네. 괜히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괜히 나 하지 말라고.
2: 아이, 시간이 없어. 그래,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그래, 이 가만 기다려.
0: 형제님, 뭐 하러 나오셨어요?
3: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0: 아, 말 좀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3: 안 듣깁니다.
0: 아니, 안 듣겨요? 아니, 남들이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3: 안 듣깁니다.
0: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3: 안 듣긴다.
0: 아니, 안 듣긴다니. 어떡해. 제 말이 안 듣긴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 어?
3: 선생님.
2: 라고요. 성이 안 쓰이고.
0: 아니 그러면은 안 듣기?
2: 그러니까 안 듣기지.
0: 아니 세상에 뭔 이름이 이렇게
2: 심한데요.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 선생이다. 제가 말할 경화 선생.
3: 죄송합니다.
2: 이름이 뭐야?
3: 듣깁니다.
2: 안 듣깁니다.
0: 아유 내가 미안해. 그래 그래 그러고 가.
2: 듣기야 집 가자. 집 가자. 듣기야 듣기야.
0: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아니 근데
2: 이름이 그렇다 말이지.
0: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에? 이상하게 짓는
2: 건가요? 그쪽에는 나 무슨 별난 이름이 있어?
0: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다 가진 학생들이
2: 나와,
0: 있어요.
2: 나와, 나와,
0: 자, 나와주시죠.
4: 강아지
5: 양계장입니다.
0: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2: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0: 예,
2: 강아지고.
0: 예.
2: 너는 소위 양기인데 양신데 계좌이라서
0: 예,
2: 양계장.
0: 예.
2: 강아지.
0: 자, 우리 강아지의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나 청해주세요. 여러분 맞겠습니다.
5: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4: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2: 옳지.
5: 눈엔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4: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하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인가.
5: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4: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야지 수고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손동편 찾아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2: 맞다.
6: 아우 야 나는 시집 아이 간다. 아이 간단데.
5: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2: 아우 맞다.
4: 짜자자 미치면 판다 분손에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5: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4: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5: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2: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아, 예,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인데. 자, 여러분!
3: 지금부터 제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3: 아, 거짓말!
2: 예.
3: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린도 없죠.
2: 아니, 무슨 말입니까?
3: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2: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3: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0: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된 집안입니다.
1: 여, 그...
0: 에? 그 거짓말은
1: 그,
0: 뭐?
1: 그 거짓말은 에.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0: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0: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뒀어요.
1: 에이, 그까지 거 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1: 지난 여름에 삼해 도둑질에 갔었는데 삼해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만 많이 쫙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삼해가 꼭 넘겨졌지 모름.
0: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니, 한 여름에 얼음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 간판.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2: 서라!
3: 여기
1: 놀랐다, 야! 어때?
4: 노래방이 어디 있을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4: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부패는 한도 알았겠다. 어때? 뭐 보니?
4: 빨리! 언제 알무대원이?
5: 정말
3: 저렇게 그 자잖아.
5: 모방 잘해요.
3: 모방 잘하죠.
5: 그렇죠.
3: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5: 오, 그러네요.
3: 갑니다.
5: 그래.
3: 그만.

0: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2: 저기서 우리 며느리를 썸버.
0: 어느 게?
2: 야, 제가 들죠.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서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요?
2: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갸쭉한 게 얼맥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2: 야, 다니엘 사람에는요, 영위신 있어.
0: 나? 무슨 시다?
2: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2: 뭐 태나부터 막 귀신 귀신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치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3: 아니,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0: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3: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0: 예.
3: 자, 어디 잘 들어보게.
0: 예.
3: 장으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0: 예?
3: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0: 예?
3: 그 녀석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0: 예?
3: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칠 때는 치고. 자, 통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0: 예?
3: 우리 말에는 통짜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0: 예?
3: 예를 들면.
0: 예?
3: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0: 예.
3: 우리 재난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0: 예.
3: 내 한마디 통 쏘이는 고통스러워도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향해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 노그름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거나 두 팔로 목을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마르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달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른했던 몸도 조금씩 기운을 찾곤 했습니다. 노그름하다는 이처럼 몸의 나른한 상태와 음식의 적당한 물기를 모두 표현하는 참으로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아이의 노그름한 손을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六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위치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 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 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 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1년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 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네, 월드컵 공 사용 전 왜서 충전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이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경기 전에 공기 주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전 스탠드에서 충전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경기용 공인 트리플 웨이브는 500Hz 칩을 탑재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 이동 궤적, 속도, 회전 및 방향 변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비디오 부심, 즉 VAR의 스템에 전송해 심판의 판정에 보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리볼 웨이브는 한번 완전 충전하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되며 이후 약 6시간 동안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 중 판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축구의 스마트화를 촉진했습니다. 초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 골이 유효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일찍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깊은 잠을 자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지요. 네, 최근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단련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30% 감소하고, 하루한 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세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세개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조에서는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낮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운동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순응함으로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배출될까요?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단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사합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변의 위치 특점, 자원 첨부와 비교 우세에 발붙이고 다원화, 고품질적인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량질의 상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강 양생의 복지, 휴양의 성지로 힘써 구축함으로써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와 품격 있는 생활을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일경심양로원에서 선호하여 재활구역 활동실을 둘러보고 입주 규모, 비용 구성, 일상 운영 등 상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양로원이 지능형 감시 설비를 보급한 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양로기구는 양로봉사 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되고 다층차적인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봉사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고 양로 봉사에서 지능 설비의 보조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적 우환을 미리 발견하고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진정으로 시름 놓고 따뜻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조치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 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형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 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 봉사, 만성 질병 방문 점검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시해 관할 구역 로인들의 가까운 곳에서의 양로, 편리한 양로, 품격 있는 양로의 현실적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거형 건강양생업태를 탐색 발전시키고 부대 시설을 가일층 보완하며 간호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 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욱 많이 출시해 더욱 많은 외지 로인 군체가 이곳에 와 비서 및 주거형 양로를 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우리시 양로봉사센터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쥐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하기 의료, 양로 더하기 문화 관광 등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건강 양생 상품과 레저 대상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단일 양로로부터 의료와 양로 융합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변 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간 배치 등 상황을 참답게 정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시 추진 방식으로 전 단계 중요한 업무 처리를 서두르고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제때에 소통시키며 사회 자본의 유치에 힘을 쏟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변 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결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거주 환경, 식사 조건,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침상 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수 곤란 인원은 처치가 특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바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는 것은 민생 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생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 돌봄, 식사 및 일상 생활, 건강 관리 등 봉사를 세분화하고 보완해 편안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특수 곤란 인원들이 적절한 안치 및 정성 어린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0: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 발전을 주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조적합 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천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제고해 양로와 의료, 문화 관광, 체육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주동함으로써 주거형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문화관광 건강 양생 선도 기업, 유명 양로 봉사 기구 및 의료 건강 집단과 고빈도로 접목해 연변이 구역, 자원, 정책 등 면에서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일련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둘러 추진해 주거형 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비서, 삼림, 온천, 중의약, 민속 등 량질의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주동하고 일련의 비서 건강 양생, 중의약 건강 양생, 향촌 건강 양생, 온천 건강 양생 등 업태 상품을 개발해 주거형 건강 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진기,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종점 관광객 원천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현지의 로인 관련 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체험형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모여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고 연변에서 즐겁게 거주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에 제따라 7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야 할 주제로 정부 개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척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 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대치해 현대 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 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지역 의무교육 확대와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바라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이념을 견지해 연결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 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다그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최적화하며 엄격한 기조를 견지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체계를 일체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주앙 파랑 규정과 실시 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으며 당성, 당풍, 당규를 교육을 심화해 당원 간부들이 경외심을 갖고 최저선을 지키도록 이끌어 실무 성과로 전시 인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2026년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临时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참의단 여객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소개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临시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12306 앱과 공식 홈페이지 각 역의 현장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0: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미리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 나비와 암컷 누에 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 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저리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례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요성재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나미비아 엔다이트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박태성 내각 총리를 접게 됐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나미비아 대통령과 조선 내각 총리를 각

0: 왕영지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我是长海，建工街道长海社区。我今年72周岁，
0: 네.
2: 我是党龄今年是40年。
0: 네, 그래요. 세분또 이렇게.
3: 이것은 저희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입당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네, 남아 계신다는 거죠.
3: 네, 영원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1960년대 당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입당 대상자로 인정했는지, 또 입당 심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3: 1960년대 저는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3: 실제 저는 1959년도 공성단에 이탈하면서부터
0: 네.
3: 당에 대한 인식을 하향 더 깊게 느꼈습니다.
0: 네.
3: 그리하여 60년대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저는 보통 학생으로서
0: 네.
3: 당시 중앙으로부터 예봉 학습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봉 학습 적극 분자로도 인정되었고,
0: 네.
3: 당시 저는 지금 백리성에 있는 복무다리에 위치해서 영어번으로 임수구를 일도 했고,
0: 네.
3: 그리고 신화서점에서 복무원으로 일했으며,
0: 네.
3: 또 학교
0: 봉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입당을 할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명복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시절 당원들의 어떤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는지, 또 입당을 준비하시던 당시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1: 76년도에
0: 네.
1: 부대 입대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병대에서 몇 달을 훈련받는데 이거 언어 대화가 안 되니까
0: 네.
1: 항상 무슨 좀 잘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도 그냥 이제 뒷소리 듣고 나를 강제 지방을 보낸다 뭐 이런 정도였나. 그래서 정말 속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혼자 저녁에 강변에 나가서 울기도 하고 통곡도 치고. 네, 소심은 아닌 그런데 이게 대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보여 못 준단 말이에요. 설명
0: 그렇죠.
1: 못 해서.
0: 네,
1: 그래서
0: 소통이 안 되죠.
1: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0: 네.
1: 해놨어요. 그래서 징병 모집을 데려온 사람이
0: 네.
1: 그 로뱅인데 그분이 나를 다독여주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저 지방에 돌려 아예 보내니까 끊지 말라. 그리고 선물로
0: 네.
1: 목채 꺼지고 그라 긁어서 하늘을 그걸 썼는데 그때는 그걸 잘 알아도 못 봤습니다. 하늘을. 네.
0: 네.
1: 그래서 약간 그래 좀 누적이고 그랬는데 그다음 로벤데 내려와서 이게 아야 되겠다. 이게 대화부터 먼저 첫째 해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한화자전 그 신화자전은 다 읽어봤습니다.
0: 네.
1: 심지어는 그한 3분의 1은 써본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한어 대화가 조금 되고 이 말뜻이 무슨 뜻이나. 근데 좀 언어가 통하니까 군인 생활도 다 신병들 같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0: 네.
1: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방에 그 마당 다 청소를 하지. 공동 화장실 있는 것도 그건 겨울에 그거 청소도 하고 꽃게를 깨고 예막 정말 남들 아야니를 그냥 찾아. 그래서 2년 지나 3년 철된해 78년도에 입당 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당서를 썼는데 저기 비준이가 예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당서를 쓴첫 핀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뭐 대통령 주석 돌아가지고 화곡동 올라왔을 때입니다. 예. 그 화곡동 시대에서 첫 예비를 가지게 내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은 선배들은 다뭐 2개월, 3개월 뭐다 입당했는데 저부터 1년 그 예비 기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79년도 4월 9일날에 정식 입당 비준되었습니다.
0: 그래요. 이제 왕영지 여사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당 조직에 입당 신청서를 바쳤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청서를 쓰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我是1982年。

0: 선배 공작을 실어졌습니다.
1: 아, 네.
0: 그 일이 끝이 난 다음에 저희 가속이가 석촌에 있었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석촌 판사처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김과 도문시 검찰원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 검찰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내 손을 통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은 분이가 모두 72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 후, 조직이 안별로 하여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 법제办公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조직의 수에 따라 가지고 도문시 당학교에 가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당원의 본분을 다해 오셨는데요. 어떤 자리에서든 변함없이 지켜온 신념과 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0: 저희 사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지 청년들을 농촌으로 내보내는 이 하향지 전용 공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때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사실 제 한마디 말이가 지 청년들이 농촌에 나갈 수 있거나 혹은 또 성실히 남을 수 있는 이런 정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구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농촌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시내에 남을 수 있을지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당시에 저는 당원으로서 또 나라에서 제정한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그 어떤 개인이 도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은 밤중에까지 저 집을 찾아오고 저 부상급 이상 그러니까 현급 간부들도 적지 않게 집을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다 거절해버리고 원칙대로 나갈 수 있는 지지층에는 꼭 내보내고 또 특수한 정황이 있는 지지층에는 시내에 남게 하게 했습니다. 이게가 저를 놓고 나게 된 저희 인생에서 특히 사업하면서 제일 고움을 많이 받은 이런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시에 당학교에서 사업하면서 당학교 성인교육을 책임지었는데 거기에 반주임 공작을 하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성인반에는 현급 간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시에 10급 간부가 있었고
1: 네.
0: 또 지금은 없는데 그때 동시에 철도 분국이 있었는데 철도 분국에 국장급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은 저를 많이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그때 정황에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를 더 넘어서 그 어떤 개인을 위한 이런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공산당원으로서 반드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는 이 신념만을 확고히 수립하고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항상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내가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이 당과 인민을 위한 이 사업에서 어떤 입장을 지켜야 되는 이 신념만은 영원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에도 이 입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선생님만의 신념과 그 원칙을 여태껏 쭉 지켜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제대하신 후 어떤 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당원으로서 헌신 정신은 새로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많은 이런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당원들을 그, 한 달에 한 번씩 학습을 조직하고,
1: 네.
0: 상급이 지시성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금년 이 몇 년 내간에는 그, 홍색 유전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혁명적 근거지를 찾아서, 그 학습하는 이 조직을 많이 조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항상 우리 이 행복이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머릿가 이제 항상 우리 오늘의 행복은 우리 혁명결사들이 피와 선혈로 생명으로서 얻어왔다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들이 혁명전통을 계승하려는 이 생각으로 항상 머리에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군인 시절부터 다져온 이 체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사회구역의 탁구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인들의 체육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지금 장해 사회구역에서
1: 네.
2: 탁구 로인 햇빛 그걸 지금 체험 좀 하는데요. 이제 체험 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탁구와 체험 지 3년 철인데,
1: 네.
2: 그 와 보니까 작년까지도 노인들이 와서 활동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1: 네.
2: 그 제 나이 많은 분은 금년이 89세, 79세 그 할머니 지금 장세도서는 안 나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를 본도 좋은데 그 지금 어떤 체질상에서 많이 못하니까
1: 네.
2: 제일 거짓난 게 이 노인들이 혹시나 이 위에 사고 남게 봐 그게 무섭습니다.
1: 왕영지 노사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이 간호사로서 쌓으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고 계시는지 네, 소개해 주실까요?
3: 아메들이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내대로 잘 찾아오지모 찾아와서도야 그래도 내 생각만 내 이거 당연했으리 힘이 얼마 쓰고
1: 네.
3: 疫情할 때는야 우리 그때는 다 封闭해진도
1: 네.
3: 오늘대로 아메 하나야 공바치나 파스리 피 놓지모 그 다음 내대로 와서 이래 쳐야 往后生나 어지게서나 그저 죽겠다고 부서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했었는데, 나는 어지게서 오티나르야, 帮助를 해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수진대다 전화치고,
1: 네.
3: 어지게서는 우리들의 지급 환자 이런 거 하나 있었고,
1: 네.
3: 어티 帮助解决还做不着 네. 이래지.
1: 네.
3: 그래서 이제는 志愿者이잼도 志愿司机.
1: 네.
3: 그 다음에 수지 대가다 联系했었대. 와서 그 환자 시를 가고, 이렇게 생각했어.
1: 네.
3: 现在就有一个想法.
1: 네.
3: 지금 우리 社区, 长海 社区啊,
1: 네.
3: 老会长 상세나서리. 그래서리야, 지금은야, 操作阿妹야, 내가 말해서리, 나는 만나서 자꾸 말하지 뭐야. 니 책에 지서리, 우리 어떻게 해서리야, 组织老年的生活活跃起来, 让老年人天天开开心心健健康康, 나는 생각은 有这样的想法.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터는 떠났지만 봉사는 계속되고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당원의 책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회구역을 만들어가는 로 당원들의 변함없는 헌신은 공산당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
0: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랫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졌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볼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거죠.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精彩 ，FM 91.4，延吉。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伴，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痛，你总笑着坚强。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相片，想起和你看过的那些老旧默片，老人与海的情景，画面中你却依稀在浮现。然而地球另一边，飞机带走了我的思念。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当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想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海。

好的，接下来继续关注消息。近日呢，团中委2026年共青团伙伴计划暑假托管服务报名通道正式开始。